0: 포스트제20번, 로켓스테디 220, 파리, we have 파리 브라보, 파트 20 마일 away.
1: 지니어 20번, 러시아 타운 라이트 헤링 220.
0: 라이트 헤링 220, 지니어 20번.

0: 저 버스 166 기차를 240 발송합니다.
1: 그다음 66 도쿄 앞으로시 나 람웨이 전진 프로그레스 야람웨이 34 라이트 스페셜스 즈루 람웨이 34 라이트 앞으로 시카도 바야 루타스 탄과 라이버
0: 루타스 탄과 라이버 for our 34 right we'll have to check our 34 next you performance
1: 그다음 65 라이트 스페셜스 람웨이 34 레스 앞으로시 그래도 바야 루타스 탄과 라이버
0: I expect that's our 34 left approach, Luta Sengora, let's do that.

0: 도쿄 어프로치 코리아니어 219 어프로칭 구립 메인틴 플라이레벨 150 인포메이션 로미오.
1: 코리아 219 도쿄 어프로치 엑스펙타레스 즈르 람웨이 34 라이트 어프로치 클레드 바이아스 스완프 탱고 어라이벌.
0: 클레드 스완프 탱고 어라이벌 이스펙트 아이러스 로미오 34 라이트 어프로치 코리아니어 219.
1: 올 스테이션스 도쿄 어프로치 파라렐 아이러스 어프로치 스트라메스 34 헤스턴 와이 타임 프로그레스.

0: 저 아프로치 올리니까 3-3-2 리딩 2-9-7 마무리 2-4-0 위드 X-ray
1: 오렌지 라이너 3-3-2 도쿄 아프로치 런웨이 3-4 라이트 클리어드 바이 루타스 탕고 아라이벌 디센드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1-9-0
0: runway 34 right, and Lutas Tango Arrival, descend level 1-9-0, origin 3-3-2.
1: All Nippon 834, descend maintain 1-2000.
0: Descend 1-2000, origin
1: 1-2000. Orange Liner 332, re-clear direct of peak.
0: Just clear again, just a peak, or then
1: origin 3-2. Orange Liner 332, peak, Papa Echo Alpha Kilo Sierra.
0: 네,
2: 3-3-2
1: Only point 34, descend maintain 1-2-0.

0: Tokyo Pro-T, good afternoon, clear 7-1, testing flight level 170, descending flight level 150, direct Kurib information, Yankee.
1: Good afternoon, Korean Air 711, Tokyo.
2: Japan Air
1: 746,
0: descending runway 3, clear 1, echo arrival. Echo arrival, confirm, runway 34 left.
1: Confirm runway 34 left, expect IRS runway 34 left approach.
0: 저 클리어드 스타트 에코 라이벌 아이리스 러닝 3-4 리바 크리네어 7-1-1
3: 1-2-0-2 됐다 에코스
2: 코리안 네트 1-2-5 디세나노 메인테인 1-3-0-3
0: 디세나노 메인테인 1-3-0-3 디세나노 메인테인 1-3-0-3

0: 브랜저드 120, 비크라 디렉터 빅센. 디스타멘테 11000.
1: 디렉터 빅센, 업타세하게 오렌지다 나와 뜨도록.
0: 디스타멘테 11000.
1: 디스타 11000 오렌지다 나와 뜨도록.

0: Only for one, 시작하면 이제 버스에있어요
1: Only for one, 시작하면 again.
0: Only for one, 시작하면 이제 버스에있어요
1: フライメンテンフライデブル280オニポン160
0: オニポン207フライメンテンフライデブル280
2: フライ280オニポン207